0: 여보셔, 소란에 걸리 올리지 내봐. 아이고, 이제 개미 야만이 잘라내리.
1: 응? 야! 야! 보고 오노!
0: 오! 노! 노! 노! 노! 노! 내가 하는 곳이 되나? 그 무지!